어서 오세요. 감성 책방의 차명입니다. 네, 오늘 감성 책방에서는 계속해 허순복 작가의 단편 소설 동키그랑떼 일생의 마지막 편을 읽어드립니다.

0: 재회. 옥노이 갇힌 짐승은 빠져나가려고 발악을 하면 할수록 상처만 더 깊어진다. 바람이 불어오면 옷깃을 내어줄 것이고 강물이 앞을 막으면 사뿐히 들여밟고 건널 것이다. 꽃길이 펼쳐지면 마음껏 즐길 것이고 가시밭길이 펼쳐져도 그 아픔을 안고 갈 것이다. 그렇게 나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갈 것이다. 집을 나서는데 왠지 눈물이 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불만, 슬픔, 억울함, 불공평 등 모든 부정적인 감정 쓰레기들을 한꺼번에 이 집에 쏟아붓고 가는 듯 홀가분했다. 마치 아이가 자궁 속을 빠져나갈 때의 후련함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 나는 고추 기차역으로 가 북경행열차에 몸을 실었다. 5년 만에 딸을 만나러 가는 나의 가슴은 설레었다. 북경에서 제일 큰 외자 기업의 기술 과장으로 일하는 딸애가 얼마나 멋있을지 빨리 보고 싶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딸애한테 문자를 넣었다. 지금 떠났다고. 딸애와 함께 사는 것은 행복했다. 일찍 출근하는 딸애에게 정성껏 아침 반찬을 해놓으면 역시 엄마 손맛 하면서 엄지척을 내밀어주는 딸애가 너무 사랑스럽고 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에 더 뿌듯했다. 딸이 출근한 후에는 하루 종일 나 혼자만의 시간이다. 설거지를 하고는 커피 한 잔 타놓고 창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뒤적거리며 뉴스도 보고 음악도 듣고 드라마도 보면서 즐긴다. 점심을 먹은 후 보약보다 낫다는 낮잠을 푹 자고 일어난다. 오후에는 산책을 나간다. 멀리 나갈 것 없이 아파트 정원을 한번 돌자고 해도 1시간은 넘게 걸리는데 워낙 녹화가 잘 되어 유명한 명승지보다 못지않다. 궁금하여 이런 집들은 값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5,600만 원씩 한다는 것이다. 새집에 있는 것이 안타까워 사줄 수 없을까 물어봤더니 죽을 때까지 벌어도 살 수 없는 숫자였다. 딸하고 사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아직 50대도 안 된 젊은 엄마가 딸한테 엄쳐 산다는 것도 말이 아닌 것 같아 나는 딸애한테 슬쩍 물어보았다. 엄마가 심심해서 그러는데 일자리 좀 구해주면 안 될까? 딸애는 그 말에 깜짝 놀라며 어이없다는 듯 대답했다. 엄마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요? 내가 돈 잘 버니까 한 2년만 기다려요. 북경에 커다란 집도 사드릴게요. 나의 본의는 직장을 찾아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럼 너 빨리 시집 가서 애라도 낳아주렴. 내가 잘 키워줄게. 딸애는 눈을 커다랗게 뜨며 손사래를 쳤다. 엄마, 나 절대 결혼 안 해요. 자유롭게 살래요. 엄마랑 둘이 얼마나 좋아요? 강경한 딸애의 태도에 나는 미안한 마음에 어줍게 웃었다. 부족한 엄마를 만나 속박을 받으며 커왔던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결혼을 거부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가슴이 아팠다. 눈이 내린다. 첫눈이 내린다. 대지를 온통 하얗게 덮어놓는다. 산도 강도 언덕도 새하얀 옷으로 갈아입었다. 어두운 기억은 새하얗게 지워지고 아름다웠던 기억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게 해줬으면. 첫눈이 내리던 날 만났던 그분이 생각났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찾아오듯이 그분은 나에게 삶의 진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다정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고 따뜻한 손길로 아픔을 보듬어 주었으며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심어주었다. 싹트지 못할 사랑을. 나는 문자를 넣는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저 영애예요.
1: 네, 영애 씨. 저 며칠 후에 중국으로 돌아가는데 따님한테 가이드 좀 부탁할 수 없을까요?
0: 좋죠. 혼자 오시나요? 저도 지금 딸과 같이 북경에 있어요.
1: 잘 됐네요. 그럼 시시같이 만나요.
0: 세 사람의 만남은 즐거운 시간들이었다. 비록 사장님은 여전히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걸걸한 목소리며 정다운 눈길이며 기품 있는 자태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이 느껴졌고, 나는 행복했다. 세 사람은 마지막 만찬을 하려고 식사 자리에 앉았다. 사장님이 먼저 제의했다.
1: 영애 씨, 다음 달 미국 가서 마지막 성형 수술을 하면 저이 가리개까지 벗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다시 사람답게 살수 있는 것은 다 영애 씨 덕분이에요. 마지막 수술까지 책임져 주시면 안 될까요?
0: 나는 마치 사랑 고백을 받은 듯 얼굴을 붉히며 딸의 눈치를 살폈다. 엄마, 눈치 볼거 없어요. 얼른 가서 돈 많이 벌어다 주세요. 그럼 저도 그 사이 손주를 연구해 볼게요. 나는 딸의 지지가 싫지 않은 듯 딸을 향해 눈을 할깃했다. 나는 다시 캐리어를 끌고 가벼운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활주로를 벗어나 힘차게 날아오르는 비행기처럼 나의 신분도 보모 아줌마로부터 오늘은 동행자로, 내일은 동반자로 상승할 것이다. 동반자로서의 미국행은 나로 하여금 환골탈태할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 주었다. 나는 한 번도 태생병신인 내 다리를 고칠 수 있는 걸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사장님은 한번 알아보기라도 하자면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고, 나는 기적적으로 정상인의 다리를 가질 수 있었다. 사장님 역시 원 모습보다도 더 완벽한 조형 같은 얼굴로 다시 태어났다. 우리 두 사람은 껴안고 격동의 눈물을 흘렸다. 둘이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리라고 약속했다. 마지막 인사. 인과보응이라고나 할까? 내게 그후 3년은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다. 낮이면 공안국, 검찰원, 변호사 사무소 등 곳으로 뛰어다니며 돈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수많은 법인지에 사인을 했건만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밤이면 빈 적금 통장을 꺼내놓고 다시 채워갈 방안을 연구하느라 날을 샜다. 경제 내원이 없다 보니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들었고, 배고픔에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었다. 나는 다시 무도장으로 찾아갔으나 머리 통증 때문에 어지러워 춤을 출 수가 없었다. 차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이제 뛰쳐나오는 것 같았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나는 연락을 끊고 산 지가 오래된 딸한테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메시지를 만장같이 써보냈다. 나는 자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1: 나는 너한테 생명을 준 부모이고, 적어도 고전까지는 내가 3년 차를 하여 모은 피 같은 돈으로 널 부양했으니까. 그리고 네가 뺨맞은 걸 잊지 못한다면, 짧은 다리를 온 하루 높은 자전거 걸상에 매달고 엉덩이를 비벼대는 바람에 다리 사이가 벌겋게 살갗이 벗겨져 거기에 약을 바르던 나를 생각해. 두 다리를 쩍 벌린 채 잠들어 버리면 민망하다고 담요를 덮어주며 투덜거리던 그 시간들을 다 잊지는 않았겠지. 지금은 북경에서 한 달에 몇만 원씩 월급을 받는다고 얻어들었다. 내가 몸도 너무 아프고 살기 힘들어져서 그러니까 생활비 좀 보내줬으면 한다.
0: 그후 답장은 없었지만 매달 500원씩 생활비를 보내왔다. 비록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달마다 정해진 수입이 있다는 것에 나는 만족하기로 했다. 생활이 안정되니 힘이 생기고, 낮에는 운동 삼아 걸으면서 재활용 쓰레기를 주워 일상생활에 보탰고, 500원은 그대로 적금으로 넘어갔다. 적금 통장에 다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나의 생활에는 다시 활력이 넘쳤다. 저녁에는 한 달에 1,000원씩 받고 식당에서 밤 당직을 서는 일거리라도 맡았다. 마지막 손님이 목다 남은 상의 음식은 챙겨올 수가 있어서 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었다. 3년을 넘어서자 적금 통장에도 5만 원이라는 거금이 축적됐다. 뒷짐이 든든해지자 나는 다시 문화 생활을 시작해볼까 싶어 무도장에 발을 들여놓았다. 생각과는 달리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았다. 한 바퀴 못 돌았는데 씩씩 거센 숨이 터져나와 민망하기 그지없었다. 이러다 언젠가 자다가 숨이 막히고 곁에 사람도 없으면 그냥 골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그러면 내 돈은 누가 가질까? 딸애한테 가겠지. 아직 이혼 수속은 안 했으니까 아내한테로 가나? 가끔씩 뒤뚱거리며 캐리어를 끌고 가던 아내가 언제 그랬냐고 쉽게 웃으면서 다시 돌아오는 꿈을 꾸기도 했다. 꿈이 사람을 부르는지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다. 저예요. 잘 보내시죠? 내일 서류 정리하러 갈까 하는데 시간 내주세요. 언젠가 이날이 올줄 알았다. 시간이 흐르니까 혹시라도 다시 올 생각이 있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었나 보다.
1: 재산이라야 집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예정이요?
0: 나 역시 그랑때 영감처럼 양심도 없이 집 문제부터 내걸었다. 그건 가서 다시 얘기하죠. 어디서 만날까요? 아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부드러운 서울 말씨와 발음이 똑똑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나는 저도 몰래 존대어를 쉬었다.
1: 상의할 것도 있으니까 집에서 먼저 만납시다.
0: 이튿날 나는 시장에 나가 아내가 좋아하는 찰떡도 사고 삼겹살도 샀다. 정성껏 준비한 밥상을 차려놓고 둘이 같이 먹으면서 좀 달래볼 생각이었다. 딩동. 초인종이 울리자 나는 반갑게 달려가 문을 열었다. 키가 늘씬하고 귀티 나는 한 여인과 풍채가 늠름한 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일순 잘못 온거 아닌가 싶어 되물었다.
1: 누굴 찾으세요?
0: 여인은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나는 이집 문을 아는데. 당신은 내 얼굴도 못 알아보네요? 너무 달라진 분위기에 나는 몸둘 바를 몰랐다. 급히 돌아들어와 밥상을 신문지로 덮었다. 그 사이에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신문지 밑으로 드러난 밥상을 일별하더니 그녀가 말했다. 무슨 요구라도 있으면 말씀하세요. 경제 문제가 나오자 그제야 정신을 번쩍 차린 나는 미리 준비해뒀던 대로 조장을 내세웠다.
1: 집값을 절반을 줄 돈이 나한테는 없어. 그러니까 정 필요하면.
0: 거기까지 말하고 나는 더 말하지 못했다. 분위기상 그 말을 하면 안될것 같았다.
1: 우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언제부터 너희들이 우리가 되었는데?
0: 나는 크게 배신감이 들면서 자존심이 상했지만 자신도 전과가 있다 보니 큰 소리를 칠 수도 없었다. 나의 아름다운 꿈은 물거품이 되어 부글부글 끓어번졌다. 아내와 이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집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채 문틀을 잡았던 손을 놓으며 스르르 무너졌다. 구급차의 앵앵 소리와 함께 나는 병원에 옮겨졌다. 나의 몸은 재빨리 여러 가지 의기들에 의해 원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어떻게 왔는지 아내가 다급한 걸음으로 의사와 간호사 사이를 오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맥없이 처져가는 내 다리에 힘을 주며 흘린 듯 빠르게 움직이는 아내의 멀쩡한 다리를 신기한 듯 바라본다. 아내가 수술 합의서에 사인을 한다. 나는 서서히 하얀 세계로 실려 들어가고 아내는 못 박힌 듯 그 자리에 서서 멀어져가는 나의 몰풍스러운 모습을 애처롭게 바라본다. 나는 있는 힘껏 한쪽 손을 들어 쫙 펴보이면서 돈 5만 원이 있다고 처음으로 아내에게 솔직히 알려주었다. 아내가 옆에 있으니 마음이 든든하고 하나도 무섭지가 않았다. 아내 손에서 죽어가는 것이 이렇듯 행복한 일임을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일까? 동키그랑떼는 죽었다. 그의 아내와 딸은 그의 죽음을 별로 슬퍼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죽음에 가족이란 인연 때문에 그의 호사를 잘 치러준 것뿐이다. 동키그랑떼의 아내는 당신은 절대 꾀를 내지 않는 당나귀처럼 열심히 삼륜차를 끌었지만 당신은 평생 돈밖에 모르는 가난뱅이의 그랑떼 영감 같은 수전노였어요. 딸의 학비까지 이자를 부쳐먹던 당신의 돈 5만 원은 저희가 유산으로 남기지 않고 저승길 노자로 함께 보내드릴게요. 안 그러면 당신은 또 그 이자 받으러 올 것이잖아요. 부디 그 돈으로 저승에서 이자를 많이 굴려 대부가 되어도 귀신들에게 선행이라도 좀 베풀길 바랄게요. 그렇지 않는다면 당신은 저승에서도 버림받을 거예요. 동키그랑떼의 아내는 그의 고래와 함께 그가 남긴 5만 원의 현금을 함께 묻으며 진저리를 떨었다. 동키그랑떼의 딸은 그동안 아버지가 저한테 한 짓은 너무 미웠지만 이제 다 용서할게요. 우린 앞으로 잘 살 거니 부디 걱정 마시고요. 라고 하면서 그의 무덤에 흙을 얹어주었다.

주말이다. 창밖에는 늦가을 햇빛이 옅게 내려앉고 골목은 유난히 고요하다. 나는 따뜻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 소파에 기대 소설을 읽고 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종이 스치는 소리만이 방안을 맴돈다. 그때 휴대전화 벨소리가 고요를 갈랐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 선자. 아, 선자야, 이게 몇 달 만이야? 반가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애화야, 레일 가을 다방에서 10시에 만나자.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다. 응, 그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다. 짧은 통화였지만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다. 그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다방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볶은 원두향이 부드럽게 퍼졌다. 창가 햇빛이 비스듬히 드는 자리에 손자가 앉아 있었다. 김이 흐릿하게 오르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전보다 살이 빠져 얼굴선이 또렷해졌고 눈 밑에는 옅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무슨 일이야?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손자가 고개를 들었다. 눈은 맑았지만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 리온에서. 순간 말문이 막혔다. 선자야, 무슨 소리야? 너희 집 잘 살잖아. 남편도 의사고 다들 부러워했는데. 선자가 쓰게 웃었다. 겉으로만 그랬지. 그녀의 이야기는 천천히 흘러나왔다. 오래된 상처의 딱지를 조심스레 떼어내듯이 선자는 원래 눈부신 사람이었다. 백옥 같은 피부, 윤기 흐르는 검은 머리카락, 단정한 말투, 공부도 잘해 늘 주목받았다. 소개로 만난 남편과 3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남편은 중국의 유명한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였다. 결혼 초 그는 다정했다. 선자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늦은 퇴근에는 미안하다며 손을 꼭 잡아주던 사람이었다. 집안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일도 자연스럽게 맡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남편은 여자들을 가까이 했다. 병원 동료, 환자 보호자, 리우는 늘 그럴듯했다. 처음에는 웃어넘겼다. 그러나 낯선 향수가 묻은 와이셔츠, 늦은 귀가, 잠긴 휴대전화는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다. 잠깐 일 이야기만 하고 갈 거야. 그 말에 선자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조였고 수화기 너머로는 여자의 비웃음이 흘러나왔다. 야, 넌 왜 아직도 안 죽니? 그 말은 칼날처럼 선자의 마음을 깎아냈다. 선자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 남편과 대화하려 했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다.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 여자는 한 명이 아니었다. 협박과 조롱의 전화가 이어졌지만 남편은 오히려 선자를 탓했다. 질투하지 마. 다 착한 사람들이야. 집에서 애나 잘 보고 우리 부모님이나 잘 모셔. 난 잠깐이야. 가정은 지킬 거니까 걱정 마. 선자는 교사였다. 가정의 균열이 밖으로 새어나갈까 두려웠고 참고 또 참았다. 그러나 끝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선자는 짐을 싸들고 다른 도시로 떠났다.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이야기를 했다. 마치 오래전에 읽은 소설의 한 장면을 말하듯 담담하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아팠다. 3년 후 선자는 다시 나타났다. 더 말랐지만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다시 같이 살게 됐어. 남편이 심장수술을 받게 되자 곁에 있던 여자들은 모두 떠났다. 시댁에서도 등을 돌렸다. 남편은 선자를 찾아와 울며 매달렸고 아들도 아버지가 불쌍해서 용서해 주자고 선자와 말했다. 선자는 결국 병원 침대 곁을 지켰다.
밤새 수액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긴 시간을 버텼다. 그래도 사람이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나 1년 뒤 모든 것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어느 날 밤 술 냄새를 풍기며 남편이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다. 오늘은 뇌가 나가 있어. 요즘 검사가 심해서 려관 잡기 힘들어.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손자는 주방으로 걸어갔다.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맨발에 전해졌다. 싱크대 위의 칼이 희미한 불빛에 번뜩였다. 그 순간 지난 세월의 모욕과 모멸, 밤마다 삼켜야 했던 울음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돌아와 남편의 가슴을 찔렀다. 짧은 비명. 손자는 칼을 내려놓고 외투를 입었다. 새벽 공기는 서늘했고 하늘은 무심하게 푸르렀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경찰서를 향해 걸어갔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나의 아버지. 아버지가 가신 지도 60년이 넘었구나. 오래될수록 내 마음의 앙금이 남아 나를 괴롭히고 씻을 수 없는 자책감에 눈물이 난다. 아버지는 심성이 여리고 정직하며 착하여 수양이 있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성질이 온순한 편이라 말이 적은 사람이다. 묻는 말만 대답하고 자식들만 보면 환한 웃음으로 화답한다. 그때 시절 드물게 중국 글도 볼 줄 알고 우리 글도 읽을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사마다 도리로 교육하면서 매를 댈 때는 본인이 회초리를 갖고 오게 해서 장단지를 치면서 훈육했다. 거지가 오면 거저 보내지 않았다. 그때는 동량을 다니는 사람도 많았는데 아버지는 서슴없이 백미 한 사발씩 퍼주었다. 내가 아버지는 바보야, 우리도 살기 힘든데 라고 하면 얘야, 오죽하면 동량하겠니? 우리는 그래도 집이 있고 가족이 있잖니? 라고 타일렀다. 하루는 동생이 엽전을 입에 물고 있으니 노발대발하면서 돈은 귀중품이지만 수천수만의 손을 거쳐 다니기에 아주 더러운 물건이라 했다. 이렇게 솔직하고 정직한 아버지의 교육을 받아 우리 칠남매는 성실하게 자랐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흠이 있다면 농사일의 뻐꾸기였다. 젊어서 무얼 했는지 누구도 모른다. 오직 농사일만 안 했다는 것만 안다. 그래서인지 일솜씨가 없어 내가 사회에 참가했을 때 아버지는 생산대 일에서 꼴등 부수를 타고 있었다. 생산대에서 김을 맬 때는 한 사람이 네 고랑을 안고 끝까지 가는데 아버지는 몇십 미터 떨어져서 따라왔다. 딸은 앞에선 선줄꾼이고 아버지는 뒤에서 보초군처럼 따라다녔다. 나는 너무 창피해서 울면서 아버지에게 일하러 나오지 말라고 했다. 나는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악착같이 농사일을 배웠기에 어디서든 선줄꾼으로 활약했다. 생산대에서 인정받아 부녀대상을 맡고 나의 푸른 꿈을 키웠다. 아버지가 농사일을 잘못하니 생산대에서 부업으로 탄광에 보내 일하게 했다. 한해 겨울 일하고 돌아오더니 기침을 쉴 새 없이 했다. 어머니는 이를 해수병이라 하며 해마다 날이 추워지면 기침을 하다가 이제 봄이와 따뜻하면 기침도 멈는다고 했다. 저녁이면 주무시지도 못하고 베개를 두 개씩 올리고 앉아서 날을 밝혔다. 그때 생각하면 나는 왜 그리 바보였는지 모른다. 엄마가 저 병은 못 고친다던 말만 믿고 기침약을 한 번도 사드리지 못했던 것이 후회되어 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하다. 탄광에 안 가셨더라면 하는 후회와 원망으로 세상을 살았으니 말해 무엇하랴. 아버지는 그렇게 좋아하시는 두부도 실컷 못 드셨다. 당시 동네는 두부빵이 없어 심리를 가야 살 수 있었고 재직에 가난한 우리 집은 두부를 사 먹는다는 것이 큰 사치였다. 명절이면 엄마가 순두부를 만들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순두부에 양념을 쳐서 그렇게 맛있게 드시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두부만 보면 아버지 생각에 목이 맨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제야 이 못난 딸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고생만 하다가 떠나신 아버지, 근심 걱정 없는 곳에서 마음 편안하게 하고 싶은 일 즐기면서 사세요. 보고 싶어요.

그리운 친구. 세월의 강은 아무 소리 없이 흘러간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진심으로 맺은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다. 많은 만남과 리별 속에서도 가장 선명하게 기억나는 친구, 바로 철수이다. 내가 어려울 때 기대가 되어주었고, 내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배려해 주었으며, 내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손금 보듯 알아주던 친구 철수. 그와 헤어진 지 어느덧 서른 해가 되어 간다. 그 친구를 떠올릴 때마다 그때 잊지 못할 일들이 마치 어제일처럼 눈앞에 선하다. 서른 해 전 철순의 집수리를 하게 됐다. 나는 친구의 일은 곧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래와 벽돌을 직접 화물차로 운반해 주었다. 시세로 보면 재료비와 운반비가 300원 남짓됐다. 그런데 철수는 1,300원을 억지로 내 손에 쥐어주었다. 더운 날 수고가 많았다며 단호하게 밀어주었다. 단순한 금전적 도움이 아니라 친구의 진심 어린 고마움이었다. 이듬해 내가 앓는다는 소식을 들은 철순의 부부는 영양 보충이나 하라며 1,500원을 들고 병문안을 왔다. 그 시절 노동자 월급이 300원 안팎이었으니 큰 금액이었다.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 걱정을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찾아오는 사람임을 다시 깨달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겨울날이 있다. 나는 화물차를 몰고 돈 벌러 나갔으나 해가 질 때까지 한 푼도 벌지 못했다. 집세, 석탄비, 유치원비, 장모님 생활비까지 모든 것이 답답했다. 벌써 엿새째 돈을 손에 쥐어보지 못했다.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괴로움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술잔을 기울이며 철수가 말했다. 밥 먹자고 찾아가면 내가 핑계로 안 오잖아. 그래서 오늘 짐을 부탁한 거야. 겨울에 일거리가 적은 걸 안다. 힘든 일 있으면 말해라. 내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한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우리는 친구잖아.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에 와닿았다. 철수는 나의 상황과 자존심, 괴로움까지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다. 술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 할 때 철수의 아내는 내 작업복 주머니에 차기름 값이라며 100원을 넣어주었다. 철수 부부는 택시를 타고 가라며 5원이면 충분할 길에 50원을 건네주었다. 이튿날 아침 작업복 안쪽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지폐 10장을 발견했다. 분명 철수가 몰래 넣어둔 것이었다. 돌려주러 갔지만 철수는 나보고 바쁜 일을 먼저 해결하라며 받지 않았다. 그 후로도 철수는 나의 화물차를 이용할 때마다 시가보다 몇 배나 되는 돈을 억지로 건네주곤 했다. 그 당시 나에게는 설중송탄 같은 고마움이었다. 물론 그때 철수는 조선과 러시아를 오가며 무역을 하는 친구였기에 큰 분합은 아니었을지 모르나 진정한 우정이 아니었다면 가능했을까. 그렇게 정을 나누던 중 1년 뒤 철순에는 심수로 이사를 갔다. 그 후 나도 노다지를 찾아 타향과 외국을 떠돌아야 했기 련계조차 제때 할 수 없게 됐다. 헤어진 지 5년 만에 귀국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철수에게 전화를 거는 일이었다. 그러나 전화번호는 바뀌어 있었다. 깊은 후회에 휩싸였다. 몇 년 전 완전히 고향으로 돌아와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철수가 한없이 그립다. 지금 우리는 어느덧 예순 중반의 나이에 이르렀다. 그리움은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진다. 여생에 철수와 다시 만나 술 한잔 나누며 옛날 이야기를 꺼내고 싶다. 힘들었던 시절, 서로를 걱정했던 마음, 함께 웃었던 기억들을 마음껏 나누고 싶다.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친구 철수에게 평생 잊지 못할 점을 감는 마음으로 노래 한 곡 불러주고 싶다. 서른 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리움은 조금도 바래지 않고 더욱 진해졌다. 철수와의 인연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보물이다. 철수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든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내 마음속에 그리운 친구 철수는 살아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